0: 김미곰민 오카라욕 비발록 둥가수긴
1: 네 허전남의 허전남의 미션 오카라욕 카니타베 어떤 남아가 올뚜르가 다음에가 망마이고 이제 안막도 앞에 아마 허전남의 하필마스데 하나하나 올루카차라크 이제 줄마치아 올루카차라크 비슷하니까 올루카레고치 하나하나가 이제 암마로 하나하나가 이제 신나갔다